0: 나로 봉인 다 시작했다는 민 제네 어찌었나데 이분 데리기 가이도
1: 어찌라 로이 가가 오긴 봉아 간니 어찌라 애너가로 오긴 됐다 이 한
0: 엥 봉인 다 시작했다는 민 제네 어 봉인 다 시작했는 지었나데 그나 다긴 나라나
2: 에팅천에 신호 코스토
0: 니나 앤 웰 클린업 데이 본 봉인 지었다 바니 하레티 메토 지었나데 에파닌 코메루이야 가투아리디 Ari pahara yai te pimer wai wa pongin te petemba. Pong ai kai arang kahawai, pas kauring ai kai ka teime tuan, tararuan arota panin. Tehna teime tuan isak men naramakurin ka pera ara. Hawai kin ka mengeng en nak yaha.
1: Oka mata yai kiri kasi te tai yai, ilanin nobisin tararuan, jota panin. Nana buka meru na kon tokon pong, te pimer wai yai pongin te petemba. Iyampu ilarikin jau sin meong atapu. Jatapu, nimeta peya wai tapun ampu, nako tapuri.
0: Maya era hamma kaunga kyo ameta ni kapeni. Mahoro, communities roron digirai. Hake yei nano iya ni kankuwa kai sakin na bera. Mahama aben pismayek na hunta honopong. Tepi meruai wan tepitemba iambu. Mente awa isu wan te ingapong. Nakon tepi meruwa wan tawanopong.

네, 너월에 든쪽에 든쪽이네 매 고난하네 아 가우카 나놈 어 만에 이러 어이시 더보이나리 아 뭐라 우리 시로 우리 데미니스 망가야 보라 바다 따르다이네 시네 모시로 이 마라 프로그램 마요기레 아 무슨 마야킨 구나게 가는 거다가 키어 레바우레 프롬 마이 채널 보이 나인